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일본 시간으로 5월 19일 화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18일 SNS 투고를 통해 카타르와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UAE, 아랍에미리트의 요청에 응해 19일로 예정했었다는 대이란 군사공격을 실시하지 않도록 헤그세스 국방장관 등에게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투고에서는 진지한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위대한 지도자와 동맹국의 의견으로는 미국과 중동의 모든 나라 등이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합의가 성립할 전망이라고 한다. 중요한 것은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는 것이 이 합의에 포함되는 것이다라고 투고했습니다. 한편 이란과 전투 종교를 받아들일 수 있는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즉각 전면적인 대규모 공격을 단행할 준비를 하도록 지시했다고도 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전투 종결 협상과 관련해 이란 외교부의 바가이 대변인이 18일 회견에서 파키스탄의 중재에 의한 협상의 프로세스는 계속되고 있다며 미국 측과의 대화가 계속되고 있다고 강조한 뒤 며칠 동안 미국 측의 제안을 검토하고 대답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 측이 19일로 예정했었다는 공격을 중단한다고도 발표하면서도 받아들일 수 있는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는 대규모 공격을 단행하는 것도 시사하는 한편 이란 측이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싸고 선박 관리를 강화하는 자세를 보이는 등 쌍방의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어 협상의 향방이 초점이 되고 있습니다.
1: 19일 한국 방문을 앞두고 다카이치 수상은 18일 한국의 기업 경영진들과 면담을 갖고 양호한 일한 관계의 기조를 뒷받침하는 경제계의 교류가 더욱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카이치 수상은 18일 오후 수상관저에서 19일부터 도쿄에서 열리는 일한 양국 기업 경영진 등이 참석하는 일한 경제인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일본을 방문한 한국 기업 경영진들과 면담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카이치 수상은 이들의 일본 방문을 환영하고 19일부터 열리는 회의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아울러 양호한 일한 관계의 기조를 뒷받침하고 있는 경제계의 교류가 더욱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카이치 수상은 19일부터 이틀간의 일정으로 이재명 한국 대통령의 고향인 남동부 안동을 방문하며 정상 간 상호 왕래인 셔틀 외교를 계속함으로써 양국의 관계를 더욱 강화해갈 생각입니다.
0: 제2차 세계대전 전시 중에 조선반도 출신자를 포함한 183명이 희생된 야마구치현 우베시의 해저 탄광 조세이 탄광에서 발견된 유골과 관련해 외무성은 18일 이란 양국 정부가 신원을 특정하기 위한 DNA 감정을 위해 협력해 가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야마구치현 우베시의 조세이 탄광에서는 전시 중에 수몰 사고로 조선반도 출신자 136명을 포함한 183명이 희생됐는데 지난해 8월과 올 2월에 시민단체가 실시한 조사를 통해 희생자로 보이는 유골이 발견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외무성은 18일 이란 양국 정부가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DNA 감정에서 협력해 가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외무성에 따르면 앞으로 일본과 한국이 각각 DNA 감정을 실시한 뒤 그 결과를 양국 정부가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외무성은 조세이 탄광도 포함해 이란 관계를 미래지향적이고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계속해서 한국 정부와 긴밀하게 의사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1: 이와 관련해 한국 외교부는 18일 유골의 신원 확인을 위한 DNA 감정에 착수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인 일정이나 절차는 밝히지 않았지만 한국 외교부는 DNA 감정이나 신원 확인 작업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일본 측과 계속 협력해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세이 탄광에 대한 조사에서는 지난 2월 잠수부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시민단체는 내년 2월까지 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그 후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편 기아라 관방장관은 18일 오후 기자회견에서 일한 양국이 기술면, 제도면 등과 관련해 긴밀한 의사소통과 조율한 결과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며 일한 양국의 적절한 시기에 DNA 감정을 실시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6월 조사를 실시해온 시민단체 조세이 탄광의 수몰 사고를 역사에 새기는 회의 이노우에 요코 대표이사는 NHK의 취재에서 일한 양국이 기술 장벽을 뛰어넘어 DNA 감정을 시작하기로 뜻을 모은 데 대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하루빨리 DNA 감정에 착수하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0: 다카이치 수상이 18일 일본을 방문 중인 유엔의 구테우스 사무총장과 회담하고 중동 정세와 대북조선 대응 등에 계속 협력해 가기로 뜻을 같이 했습니다. 다카이치 수상은 18일 밤 수상관저에서 유엔 관계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일본을 방문 중인 구테우스 사무총장과 약 15분간 회담했습니다. 회담 모두에서 다카이치 수상은 올해 일본은 유엔 가입 70주년을 맞이한다. 국제 정세가 불안정해지는 가운데 각국이 분단되는 것이 아니라 힘을 결집해 임하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며 유엔을 주축으로 하는 다국 간 주의에 대한 일본의 지지는 불변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일본의 유엔에 대한 공언에 사의를

0: 발표했습니다. 또한 다카이치 수상은 안전보장이사회를 포함한 유엔 개혁의 필요성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중동 정세뿐만 아니라 핵미사일 개발 문제와 납치 문제를 비롯해 대북조선 대응 등에 계속 협력해 가기로 뜻을 같이 했습니다.
1: 북조선에 납치된 이치카와 슈이치 씨의 가족이 피해자의 조기 구출을 호소하며 가고시마현 사츠마 센다이 시에서 서명 활동을 벌였습니다. 이치카와 슈이치 씨와 마스모토 루미코 씨는 48년 전인 1978년 8월 12일 가고시마현 히오키시 후키아게 하마에서 북조선에 납치됐습니다. 이치카와 슈이치 씨의 형인 겐이치 씨와 부인 류코 씨는 17일 사츠마 센다이 시에서 열린 관광 행사에서 현지 중학교의 여학생 등과 함께 서명 활동을 벌였습니다. 행사장에 마련된 무대에서 이치카와 씨는 피해자는 지금도 도움을 기다리고 있다며 부디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을 부탁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처음으로 서명 활동에 참가한 중학교 3학년 학생은 납치 문제는 국가 간 문제라서 나와는 거리가 멀다고 느꼈었는데 서명 활동이 있다는 것을 알고 나서는 가까운 문제이고 결코 남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치카와 케이지 씨는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 태어나지 않았을 때 발생한 사건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어서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담당해 이홍복, 차양춘이었습니다. NHK 여기는 도쿄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0: 오늘은 제12과 소감을 전하거나 설명하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베트남 유학생 탐은 중국인 사진작가 미아와 함께 도쿄 아사쿠사의 센소지 절에 와 있습니다. 이번에 두 사람은 절에 부적 파는 곳에 와 있습니다.
0: 부적, 오마모리는 몸에 지니고 있는 사람에게 행운을 가져다 주거나 재앙으로부터 지켜준다고 여겨지고 있는데요. 그럼 제12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이게 귀여운 오마모리ですね.
3: 本当? 귀여워.
2: これもいいですね.
4: それは縁結びのお守りです. 800円になります.
2: 縁結び 恋人ができるお守り. じゃあこれをください.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네, 탐이 방울이 달린 부적을 발견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2: 그래, 가와이 오마모리ですね.
0: 이거 귀여운 부적이네요.
1: 미아가 동의합니다.
3: 혼토, 가와이.
0: 정말 귀엽다.
1: 탐은 또 하나 마음이 가는 부적을 찾아냈습니다.
2: これもいいですね.
0: 이것도 좋네요.
1: 절에서 부적을 파는 사람이 설명해 줍니다.
4: それは縁結びのお守りです.
0: 그건 N무습이 부적이에요.
4: 800엔이나리마스.
0: 800엔이 되겠습니다.
1: 탐은 부적을 설명하는 말을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2: N무습.
1: 미아가 가르쳐줍니다.
3: N무습이 恋人가 되기를 오마모리.
0: N무습이 애인이 생기는 부적.
1: 탐은 그 부적을 달라고 부탁합니다.
2: 자, これを 下さい.
0: 그럼 이것을 주세요. 부적은 사업 번창, 교통 안전, 학업 성취 등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1: 네, 그중에서 탐이 고른 게 연분을 맺어주는 부적이었군요.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귀여운 부적이네요.
2: 가와이 오마모리ですね.
0: 이걸 배우면 소감을 전달하거나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중요 표현의 뜻을 확인할까요?
5: 가와이는
0: 귀엽다는 뜻의 형용사입니다.
5: 오마모리는
0: 부적이고요.
5: 데스는
0: 문장 끝에 붙이는 정중한 표현입니다. 그 뒤에
5: 네는
0: 상대방의 동의나 공감을 구할 때 문장 맨 끝에 붙이죠. 오늘의 포인트는 형용사의 사용법입니다.
5: 가와이처럼
0: 이로 끝나는 형용사를 이 형용사라고 하는데요. 이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할 때
5: 가와이 오마모리
0: 귀여운 부적처럼 명사 앞에 그대로 붙여서 그 명사를 수식할 수 있죠.
1: 그런데 미아는 명사를 사용하지 않고 혼또 가와이 정말 귀엽다 라고 했죠?
0: 네, 이 형용사는 귀엽다,
5: 가와이처럼
0: 그 단어만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또 문장 끝에
5: ですね를
0: 붙여서
5: 가와이ですね라고
0: 하면 정중한 느낌이 듭니다. 탐이 말한
5: これもいいですね
0: 이것도 좋네요의 이도 이 형용사입니다.
1: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시죠.
5: 가와이. 가와이 ですね. 가와이 오마모리 ですね.
1: 네, 잘 따라하셨어요?
0: 그럼 기념품을 보면서 소감을 말하는 대화 예를 들어보시죠.
6: 見て, この T シャツ.
7: 面白いですね.
0: 뜻을 확인할까요?
6: 見て, この T シャツ.
1: 이 티셔츠 봐.
5: 見て
0: 는동사보다
5: 見る
0: 의태형인데가벼운의뢰를나타냅니다
5: この
0: 는이
5: T 셔츠
0: 는 T 셔츠입니다
7: おもしろいですね
1: 재미있네요
0: 좀전에배운이형용사를사용해서소감을말했는데요
5: おもしろい
0: 는재미있다입니다뒤에동의나공감을구하는네를붙였죠
1: 네따라서발음해보세요
5: おもしろい面白いですね
0: 그럼소감을말하는연습을해볼까요여러분이맛있는빵을파는유명한가게에갔는데가게에서본빵이예상했던것보다훨씬커서놀랐다고상상해보세요크네요라고말해보세요크다는
5: 오기오기
0: 입니다자말해보세요
8: 大きいですね。大きいですね。
0: 다음에는기념품가게에서예쁜지갑을발견했는데값이아주비싸서놀랐습니다비싸네요라고말해보세요값이비싸다는
5: 高い高い
0: 입니다자말해보세요
8: 高いですね高いですね
0: 오늘의추가표현은탐이한이말입니다그대로외워보세요
2: これをください
5: 그대로くださ
0: 는이것을주세요라는뜻입니다
5: くださ
0: 는주세요쇼핑을할때원하는물건을가리키면서또는음식점에서메뉴를가리키면서
5: これをください
0: 라고하면통할거예요
1: 네그럼따라서발음해보세요
5: これをください
0: 그럼오늘의대화내용을다시한번들어보시죠